0: 달라 송테 다룽 아리랑 예카누나메락세테 쿨레아 둘세테 치삼 치르제테 노이 삼격스펙
1: 치세라노 이미메시 뉴스테 메라가
0: 나 치르겐 뇨 아리랑 뉴스테인 딕둑바
2: 가레테니 잘카 톱테 요드나 이보제랑 링셸 삼 죽세도
0: 링셸 죽스타 이 죽스테 둑바 힌낭 니스포마네 잘라미둑
2: 하? 수직다 말해봐
1: 수용 친다 수왕 마용세 미갓니
2: 수직에 폰에 갈로 와봐 이상마?
0: 이숙 그댄 미시 시식 오 다룽 잘 테스팅네 데 주식낭 링셸 진보체 스쿠파직 살라미주 같네
2: 오호호 까리 스쿠파르보
0: 오 스쿠파르보 이카네 쇼트 파카리 아 강호 아탕세 아비랑 이카네 스쿠파르보 텐피나
1: 에이 치즈르텐 메메 치즈르텐 슈밀람 밀람직 통케르바
0: 테네가 링셸 진보체 잘테 스쿠파랑 쿠르테 쿄스빈 인네 카탄 라보르테 이트베 이투락나 이투락 모르핀 인네카
2: 밀라메나가 잘테 이노과바 오타 갸라송 타카레 랑세 쩨비 둘랑
0: 야야 나 둘린 바카레 싱세 흡 아라라라 아오 오 둘겐 쩨메라케 겐 쩨메라
2: 밀라메나 잘테락 둘타 무즈마 잘라
0: 야야야야 갸르바 노노장이 고스닝 파보 쿠테 쿄스비나
2: 하? 대복 가도 그 기술.
0: 호나 당세르테
2: 하?

0: 네 우치디 나 되는 가다 수가 잣간 지키 몰람 지키노 스교트 파상 되네 디 몰람 쳔모 뎀바 드링 가다 잠블링 게가르 다네 나가 라다크 세 나가 되네 포드귿 낭탄 라가타 스탠드 옷케니 되네 가다 쇼귿 쳔보 지조노 가다 팔란 세케 파토 되네 가다 스카귿 파 야 되네 조갈단 파 되네 가귿 니그마 파 스르티 드르게 되네 가다 쇼귿 쳔보 지 드링 가다 라다크 존스 되네 곰파 속디 톤베 쫄라캉 쳔베나 되네 냠좀이 나가 상마 잘좀세 되네 캡제 토세 렘보치 캡제 바콜라 렘보치 마다 렘보치 랑게스 이가 잘좀이 토가 되네 탱 숨추 속니바 되네 몰람보 속은 직도 이노래 교트바상 되네 몰람 속치 생하다 돈사 쪼 대당하다 찌릉하다 공살라민 넘진 열왕 탐차 켄치 즈바 쳔보 촉 기 구세 자친 땅 고객 버차 탐차 지지데 되는 가타 라미 쿠세 탄체 생가타 아 투문 땅 티나 쪼가 되는 가타 세계 강인기 되는 게 보진 보치 랑게스 디나 쪼가 되는 라다스이나 되는 가타 스케브지 좀 보치 랑게스 상메 되네 투공 족체 땅 가타 상수메 되네 자틴 탐체 여르모엔 다와터 펠체세 되네 드린 가타 라다스이나 라다 몰음 쳔포 되는 가타 속은 직도 요토로 교트바상 되네 숨베 찬네 되네 라다스이나 되네 긴둔기 데 되네 가타 상게기 스탄바오 되네 탄베 지마 긴둔 인저컨 숭가 되네 가타 긴둔네 마망보직 절좀케 되드린 가타 속은 직도 송바상 긴둔네 데 펠체스 되네 긴둔네 데 상마 툭툰 침상에 토가 되네 망하다 할레셰스 가타 야가레 되네나 드린 라다 존스나 지멧 추규 지멧기 몰음 쳔보지 속덕 세생하다 스페이스 볼 체지기 노 교트바상 되네 디나가다 몰음 쳔보 되네 라다스나가다 차추 투수 밥체스 로추 딱토르레체스 되네 라다스나가 되네 미망 상메 되네 삼톤 추진도 줍체스 되네 진앙 상망하다 툰젤 용체스 다사 속방하다 툰젤 요테노 다루앙하다 데 툰젤 보 균 마챗 팔랑하다 잠 마챗 팔라 테옹하다 폭경 증보 되는 것 같다. 삼로동체세 윤종체세 비에 드린 것 같다. 망속도베 소남 되는 것 같다. 인둔 미체도베 진랍 들간 짓던 소남 들간 짓 요노 대우 진랍 탄탄랑 것 같다. 라닥 종스 나 같다. 스캣 레베나 사마라야리 송바상 되는 여자랑 되는 샴톳 파르소미 단단 케서 포모 상마 되는 것 같다. 라닥 몰람스 갑소 교테 랑랑에 되는 당완 젠바식 땅 이가 몰람 색직 만에 마돈 나양 대웅 같다 만에 지친 포식 규제노 사마라 송바상 냠뿐 냠포 되는 것 같다. 랑랑에 나 같은 것 같다. 고객의 버차 동체 같은 것 같다. 버차 로숨 쪽이가 시툽 땅 장초 땅 할레스 같은 땅 기둔 망속 두베 이가 절돈 수원 냠포 되는 예자원이 이가 거죽 되는 랑누 강초 되는 것 같다. 절뎁도 동톱나 대웅 예자원이 피해 덴바 이용하다 지게 오스바직 땅 되는 하다 이오마 툰바직요 주제스니엘레 교파상 되는 하다 라닥 종소 딱사 갑숨 바바 되는 하다 할레스피라 데오 당트리 투소피나가 되네 남든 지파 상게 샤케 투베 되네 구루 짐보 체스포 딱상 하다 라닥스나 단 코르테 라닥스 망소카 되는 하다 진랍 카틴 경시 땅이노 테 투스피나 드링 하다 라닥스나 몰람 쳔보 속체스포앙 야와게페 초틴 직당 이왕하다 촛불 쳔보시기 노사마라 지땅에 가다 라닥 몰람 쳔보 나능운 쪽이나 가다 본다 숨페 니슈 찍니 니슈가 속솔이었도록 달로 맞아 갑추페 라다 곰파 속도 쪽네 테네 두솥 포앙하다 실경 초세낭 데니 니슈 숨네 니슈 눈소바 쪽체 생아제 탁자 송데 테오 금잔 치여주나 데니 토랭하다 용체 쳔네 나가 상게스 구루 링세 림보체 가다 이나 메세 축숨 주빙이스카 이나 라닥 몰람 쳔베 테네 쫓돈베 쫄라카나 테네 단된 주체스노 야레 송바상 테캅스 테네 가다 지메데 긴돈 상마 캡제 림보체 상마 이나 카가타 잘카 주체스노 냠포 냠포 라닥 세게 강잉게 드링 상게스 쿠르 림보체 쿠샬론 바 모주토노 야레 송바상 테즈게 테네 상게스 쿠르 림보체 라닥 세게 강잉게 아테네 탱숨추 속니페 몰람첸보 상게세 구르림보체 마당 촛불직 할레체생하자 그속 불체 섭체스보 뎀방아타 소남첸보직 녹삼체신 송바상 냠포냠포테네 가타 릭즈마체베 게첸담베 라미 쿠센자틴 게체스탕 라닥세나가타 참툰 지데팔라 용체세페 나지 갑추페 라닥군 팟속두이 테네 귤레 툰봉네 테네 몰람당냠포 다시 텔레비전 줄레
1: 아카시와니 레네 타델샤톤
2: ngaje akashoni lenijot pitogochot lunaskar masum chusok shikchaduk kasata laslorik sanajat inaskon la tinless ozresalkani ilubosanajat